내게 소중한 걸 빼앗아간 그 순간마저 짓밟은 희열한 것들 너희도 금방 겪게 해주지 저주와 분노에 불 붙여 다 들어가게 해주마 열한 끝까지 너희를 몰아넣고 최악의 대가

거짓말. 영원한 사랑 모두 거짓말. 밝은 햇살에 별빛 쫓기듯 한순간에 사라져. 다 필요 없어. 널리고 또 널린 게 여자야. 일단 복수부터 해주겠어. 끔찍한